0: 도쿄 프로치 굿모닝 진행 특별원 디젠 플라이웨이 180 패싱 플라이웨이 183 위드 리마
1: 진야 201 도쿄 프로치 QNH3004 인포메이션 마이크 아프로치 타입 체인지 엑스펙터 아이리스 양키 라웨이 34 라이트 아프로치
0: Expect IRS Yankee 34 right information mic 주네요. 201.
1: CA 201, clear the via swamp. Tango arrival, maintain flight level 150.
0: Clear the swamp, Tango arrival, maintain flight level 150 주네요. 201.
1: Is started 605, fly heading 180, vector 2 semis, maintain 6000.
2: Heading 180, maintain 6,000,
1: turn 605. Easter Z605, contact Tokyo radar, 120.2.
2: Radar 120.2, Easter 605, stay.
1: Stay.
3: Tokyo KLM 861.
1: KLM 861, go ahead.
3: Okay, you confirm Swamp Tango or Swamp Echo?
1: KLM 861, clear the via swamp. Tango arrival, T arrival.
3: Thank you very much, KLM 861.
1: GR 201, descend and maintain 1,000.
0: Descend maintain 1,000. No, 201.
1: Hebeya 5064, descend and maintain 9,000. Cancel altitude restrictions.
2: Then 9,000 under altitude.

0: 에어한국 322 턴 라이트링 210.
1: 라이트링 210 에어한국 322.
0: 에어페이지 352 디센터 메인텐 9000.
1: 디센 9000 에어페이지 352.
0: 에어 한국 322 디센터 메인텐 5000.
1: 디센터 메인텐 5000 에어 한국 322.